0: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가디지다 이 주디기가 하치에 실례 이가리가 도로 잡이죠. 대카 초디가리가 직리비 어보조비마히오 즈최모최마가패다로호 이크디야지가 벼다조가 노빈마콜르마가 실례 스제호 무차스파스가타 히하라비디자 노빌라셰코 바하라비오르죠. 무호문할라무차스에할라고가마무히카 벼비오르 셰쿠 노빌라셰쿠 바다라오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불이 없고 나하냐. 마리 쇼비 부. 가디지다 디치디기가 하치에 실레 이가리가 도로자비죠 테카 초티가리가 치클리비 오보조비마히오 즈쳬모쳬마가페다로호 디크티야지가 벼다조가 노빈마콜르마가 실레 스제호 무차스파스가타 히하라비디자 노빌라셰코 바할라비 오르죠 무호무 할라 무차스 에 할라고 가마무 테카 벼비 오르 체코 노빌라 셰코 바달라오